백허의 이야기. 경칩과 백허. 봄이다. 아직 공기는 제법 쌀쌀하지만 땅속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는 기운이 느껴진다. 하늘 땅을 흔들면서 울어대는 우레 소리가 대지를 깨우는 날. 오늘이 바로 경칩이다. 동면하던 개구리도 깨어나 꿈틀대기 시작하고 땅속의 초목들도 힘차게 줄기와 잎을 밀어올린다. 조상들은 이 날을 맞아 아주 재미있는 행사를 치렀으니 그것이 바로 백호에게 제를 지내는 풍속이다. 옛 사람들에게 백호는 단순한 호랑이가 아니었다. 그는 흰 털을 휘날리며 산속을 누비는 신령한 존재였고 동시에 좀처럼 피하기 어려운 시비와 구설을 관장하는 무서운 신이기도 했다. 전설에 따르면 경칩날 우레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백호가 어슬렁어슬렁 산에서 내려와 사람을 해쳤다고 한다. 그러니 입조심 말조심하지 않으면 백호의 화를 입어 뜻하지 않은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칩이 되면 서로 뒤질세라 다투어 절을 찾았다. 그리고 백호를 형상화한 조각상 앞에 정성스럽게 제를 올렸는데 그 제물은 아주 특별했다. 바로 돼지기름이었다. 그들은 돼지기름을 손끝에 살짝 묻혀 백호의 커다란 주둥이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기름진 음식을 먹은 호랑이는 성질이 누그러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미신을 넘어 한 해 동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긴 지혜로운 의식이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풍속이 왠지 모를 명랑함과 해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봄볕을 받아 좁은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새싹처럼 우리 조상들은 삶의 고비마다 이렇게 유쾌한 상상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해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백호가 두렵지 않다. 그 대신 그의 커다란 주둥이에 발라줄 돼지기름 한 조각을 떠올리며 올 한 해는 어떤 시비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당당함을 되새기고 세상사의 어려움을 유쾌하게 풀어갈 지혜를 생각한다.

100m나 되는 고층 건물. 나는 그 건물의 23층에 살고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고 공유 자원이 적다는 이유로 비둘기 둥지로 불리우기도 하지만 나를 포함한 90호 가구에게는 엄연히 보금자리이고 안식처인 셈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엘리베이터라는 공간을 통해 체온과 냄새를 공유하면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고 자의 반타의 반으로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간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품었다가 다시 인파 속으로 뿜어내는 그런 의미에서 엘리베이터는 우리의 삶의 견증인이기도 하다. 이 평방이 되는 이 공간에서 나는 나의 어제를 만나고 나와 함께 오늘을 버티고 있는 이들과 부대끼며 또 나의 내일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스치기도 한다. 이제 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한다. 1. 7시의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제일 붐비는 시간대는 아침 7시다. 시루 안에 콩나물처럼 빼곡하게 들어선 사람들 중에 유난히 존재감이 드러나는 분이 계신다. 학교에 늦을까봐, 출근이 늦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의 초조한 표정과는 전혀 다른 사뭇 여유로운 표정의 28층에 혼자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다. 그 시간대 할아버지는 조식을 사러 가신다.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연세이시고 비스듬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리를 충분히 남겨드리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자리 확보가 가능해진다. 6층에 사는 소학교 5학년생의 정수리가 곧 눈앞에까지 쳐들어오고 20층에 사는 키다리 총각의 턱 밑에까지 들어가서 공기로 그의 조식 메뉴를 확인해야 하는 날에는 나의 몸 어느 구석에서 서식하고 있는 악마가 서서히 소생하기 시작한다. 그 악마는 조용히 부르짖는다. 왜 꼭 이 시간에 조식을 사러 가야 하는 거냐고. 2분만 늦어져도 훨씬 편안하게 공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나 그것도 잠깐.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는 순간 악마는 나와 함께 그 공간을 빠져나와서 다음의 목적지를 향해 총총히 발걸음을 다그쳐야만 했다. 2. 오후 5시 반의 엘리베이터. 16층에 사는 신혼부부랑 마주치는 시간은 직장인들의 퇴근이 많이 몰리는 오후 5시 반이다. 마주칠 때마다 그들은 마냥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 가볍게 키스하거나 손을 꼭 잡거나 그런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 기분이 언짢아지는 대신 부럽다는 생각을 가끔 한다. 그들을 보고 있는 내가 혹시 엄마의 미소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손으로 입귀를 확인해 볼 때도 있다. 아니나 다를까 입귀는 슬며시 올라가 있다. 저녁에 뭐 먹을지를 작은 소리로 토론하고 마라탕 먹기로 합의가 되는 날에는 둘은 가볍게 손바닥으로 마주치기도 한다. 그들의 저녁 메뉴는 마라탕으로 합의가 될 때가 많다. 동북 말투를 구사하는 여자의 취향이 최대한 존중을 받아서가 아닐까 싶다. 나의 신혼생활은 단칸짜리 월세방에서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곳에서 첫째 아이를 낳게 됐고 그 후 세 번이나 이사를 더해서 명의상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기게 됐다. 그때는 모든 것이 희망이 부풀어 있던 때였다. 젊은 사람의 의욕이 있었고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이 올 거라는 믿음이 항상 숨쉬고 있었다. 16층 신혼부부랑 함께하는 1분 남짓한 시간은 내게도 행복한 기운이 넘어오는 거라고 착각하는 시간이다. 3. 저녁 7시에 엘리베이터. 저녁 산책을 마치고 7시에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빨간 고추기름이 발려있는 입가와 부자연스러운 동작의 임자를 봤다. 30층에 살고 있는 소학교 2학년 좌우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다. 독특한 향으로 나는 그 아이의 두 볼을 불룩하게 채우고 있는 음식의 이름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다. 그 아이가 먹고 있는 것은 라티오였다. 생산 환경이 악랄하고 기름과 소금이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정크푸드 중에 1위로 등극했던 바로 그 라토였다. 아이의 황황한 표정에서 나는 좀 전에 아이가 대면했을 상황을 읽었다. 아이의 엄마는 당연히 그런 음식의 출현을 반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이에게는 가만히 먹을 공간이 필요했었고 그 공간이 엘리베이터였을 것이라는 얼추 짐작의 결과였다. 몰래 먹는 음식의 묘미는 나도 잘 알고 있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혀를 즐겁게 해주고 대뇌에 엔도르핀이 돌게 해주던 음식의 묘미를 외할머니네 창고에서 접했다. 어른들이 논밭일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6살의 나는 도적 고양이처럼 살며시 창고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보았다.
무명천으로 가림을 한 꽃대야를

하얀 바탕에 이름 모를 빨간 꽃들이 그려져 있는 대안은 거무튀튀한 물체들 속에서 혼자만의 아우라를 뽐내고 있었다. 거기에 마시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천을 들어제끼자 꽈배기가 영롱한 자태를 드러냈다. 가난하고 물자가 결핍했던 시절에 꽈배기는 귀한 몸이었다. 주렁주렁 여덟비나 드는 외손군들의 간식거리는 절대 아니었다.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도시락 꾸러미와 함께 논밭으로 딸려가서 고된 일을 마친 어른들의 허기를 달래는데 쓰일 요긴한 물건이었다. 그 귀한 꽈배기를 하나 먹고도 모자라 두 개를 더 꺼내서 하나는 사촌 동생한테 주고 하나는 바지 호주머니에 숨겼다. 나의 소행은 얼마 못 가서 들통났고 엉덩이에 외할머니의 손바닥이 날아들었다. 그게 한으로 맺혀서인지 나는 지금도 꽈배기 파는 가게를 그저 지나치지 못한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저 지나치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후에 먹은 그 어떤 꽈배기도 창고에서 몰래 먹던 꽈배기의 맛을 흉내내지 못했다. 남자아이의 황황했던 눈빛과 독특한 라티오 냄새는 며칠이나 얼얼했던 엉덩이 감각을 그대로 떠올려주었다. 4. 저녁 11시의 엘리베이터.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즐겁게 수다를 떨고 나니 귀가 시간이 늦어졌다. 저녁 11시를 육박하는 시간이었고 1층에서 머리를 떨어뜨린 채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중년 남자를 봤다. 아침에 볼 때 단정했던 양복은 단추가 풀려져 있었고 넥타이도 매듭이 부러진 채로였다. 그리고 위태롭게 왼쪽 어깨에 걸쳐져 있는 공문 가방은 보기에도 아주 무거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노라니 몇 년 전 회사 이전 소식을 통보받았을 때의 나의 모습이 머릿속에 오버랩됐다. 15년간 다니던 직장이 다른 도시로 이전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선 걱정이 되는 것은 생계 문제였다. 둘째가 태어난 지 겨우 2년이 됐을 때였고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건 수입이 반토막이 나고 식구는 한 명 더 늘어나 있는 애매한 상황이 곧 연출될 판국이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 달린 거울에서 나는 낙심한 한 중년 여자의 얼굴을 봤다. 아침에 정성스레 했을 화장이 다 떠버리고 마스카라가 번져 판다의 눈을 한 중년 여인의 얼굴이 거울에 비춰져 있었다. 나는 그 남자가 왜 그 시간에 그런 모습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지를 잘 모른다. 다르지만 같은 이유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봤다. 그 외에도 엘리베이터는 참 많은 시간들을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빨간 쌍희자를 달고 누군가의 행복을 마중하기도 했고 생활화에 끈 화환을 줄러세워서 누군가의 죽음을 배웅하기도 했다. 또 몇 층이었던지를 잊어버려서 매 층마다 눌러서 확인을 해야 했던 노인네의 당황함을 감춰주기도 했고 가출한 고양이 사진을 붙이고 고양이 주인과 함께 마음을 졸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만약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정말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동년 시절로 돌아가 꼬마였던 내게 꽈배기 한 꾸러미를 사서 건네고 싶다. 옛다 꼬마야 실컷 먹어. 그리고 6살의 내가 맛나게 먹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싶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신혼 시절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런 한마디를 꼭 전해주고 싶다. 이 행복 오래오래 기억해. 나중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올 때 함께여서 좀 더 쉽게 견뎌낼 수 있을 거야. 지금 중년을 살고 있는 내게는 아직 해줄 말은 찾지 못했다. 아마 28층 할아버지의 나이가 되어서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혹여 그 나이가 되면 지금의 내게로 다가와서 자식, 너 지금 꼴이 그게 뭐니? 어깨 좀 펴. 하면서 소리나게 허리 지작을 후려갈길지도 모른다. 또 인생은 한 차례의 여행이지. 좋은 것, 나쁜 것, 그게 다 여행 도중의 풍경에 불과할 뿐이야. 어떡하나 잘 버텨봐. 버티는 게 결국 이기는 거야. 라며 구태의연한 도리를 가르치려는 신건 노인네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시 돌아와서 나의 내일이 되어줄지도 모르는 28층 할아버지를 또 만나게 된다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아버지, 사람 사는 냄새가 그리워서 꼭 그 시간에 조식 사러 가시는 거죠? 저 다 알아요. 물론 이건 나 혼자만의 모노드라마이다. 입 밖에 낼 용기는 없다. 입 밖으로 내놓기에 무랍없는 다른 인사말들을 골라본다. 할아버지, 오늘 조식은 뭐예요? 유태와 콩물인가요? 아니면 전병말이인가요?

겨울은 결코 빛의 소멸이 아니다. 오히려 빛이 외부로만 향하던 방향을 틀어 스스로를 온전히 응시하고 단대로는 잠시 불꽃을 낮추고 빛을 부드럽게 하며 자신의 본질을 되새기는 겨울을 필요로 한다. 그 겨울의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왜 빛나는지, 그 빛으로 무엇을 되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눈보라치는 한겨울날, 해는 구름 뒤에 가려 희미하게 빛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가 저 뒤에 여전히 거대하고 확고하게 존재하며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겨울이 찾아와 모든 것이 멈추고 얼어붙은 듯 해도 내면의 태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지금은 스스로를 돌보고 다음 빛을 위한 연료를 태우는 보이지 않는 계절에 들어섰을 뿐이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끝이 아니라 더 깊고 온전한 빛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오늘 내 마음의 하늘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반드시 어둠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것은 아마도 내 안의 태양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고요하고도 강력한 겨울일지 모르느니라. 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문학정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프로 책임 편집의 조흥희, 제작의 리철웅이었습니다.

0: 자신에게 늘 한결같이 잘 해주는 사람과 작은 정성으로 매일매일 메시지를 보내주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한평생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아마도 그런 사람 만난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택시 한번 놓치면 다음 차를 기다리면 되지만 잠깐의 실수로 사람 하나 놓치면 그런 사람 다시 얻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1: 선함을 가지고 이용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놀지 마세요. 감정을 가지고 속이지 마세요. 진심을 가지고 농담하지 마세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0: 처음의 만남은 하늘이 만들어주는 인연이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만남과 인연이 잘 조화된 사람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애쓰며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결과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답니다.
1: 네, 한결같은 마음과 따뜻한 만남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네, 여러분을 향하여 행복한 동행의 전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전명입니다.
1: 리처룩입니다.
0: 네,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입니다. 사랑은 정성.

0: 맛있고 간편해서 매일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로, 복부팽만, 소화불량, 피부 트러블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식단부터 점검해봐야 합니다. 바로 가공육인데요. 햄, 소시지, 베이컨처럼 포장된 채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이 음식들. 알고 보면 몸을 순식간에 망가뜨리는 위험한 식품입니다. 아래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네, 가공육. 단순한 고기가 아닙니다. 가공육은 단백질만 있고 고기가 아닙니다. 질산염, 인공색소, 방부제, 보존료 같은 화학 첨가물이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런 성분들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고, 특히 소화기관을 자극해 장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을 만큼 매일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0: 아침 식사로 익숙한 조합, 사실은 건강의 적입니다. 가정에서 소시지를 구워 계란과 함께 아침으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김밥 속에 넣는 햄, 라면에 넣는 베이컨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문제는 이 조합이 지방, 나트륨, 트랜스 지방까지 겹쳐져 체내 염증 반응을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자주 먹이게 되는 경우에는 성장기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1: 네, 이런 가공육들을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더 위험해집니다. 가공육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경우 안에 들어있던 질산염 성분이 열을 받으면서 발암물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먹는 방법이 오히려 독이 되는 셈이죠. 네, 이왕 먹는다면 최소한 후라이팬에 바짝 구워 기름기를 제거하거나 데쳐서 먹는 게 상대적으로 덜 해롭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줄이거나 대체 식품을 찾는 것입니다.
0: 간편함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가공육은 바쁜 일상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지만 그 대가는 건강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먹는다면 몸속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면역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단에서 햄과 소시지를 줄이고 닭가슴살, 삶은 달걀, 두부 같은 자연식품으로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건강은 누적되는 선택의 결과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0: 네, 계속해서 뇌 혈관에 좋은 자연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토마토인데요. 세계적인 장수푸드로 알려진 토마토에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비타민 E의 100배 또 베타카로틴의 2배만큼 뛰어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모세혈관을 강화해줍니다.
1: 두 번째는 자색 당근입니다. 어떤 채소보다도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유해 물질로 변환돼 동맥을 막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혈관벽 노화를 막고 혈전과 염증을 억제하는 안토시아닌도 주황색 당근의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0: 네, 세 번째로는 등푸른 생선인데요. 고등어, 연어 등의 생선 지방에는 DHA, EPA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전을 녹여줘 혈액 응고를 막아 뇌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혈관 강화 및 콜레스테롤 축적 억제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1: 네 번째는 메주입니다. 식물성

0: 단백질이 풍부한 메주콩은 혈관벽을 탄력 있게 유지해주며 혈압을 감소시켜줍니다. 또하여 지방 연소 기능이 있는 사포닌을 포함하고 있으며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레시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네, 다섯 번째는 레드비트입니다. 레드비트는 혈관 수리공 또 혈관 청소부라고 불릴 정도로 혈관 건강에 이롭습니다. 베타인 성분이 풍부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전을 방지해줍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줘 뇌 질환을 방지하며 또 치매도 예방해주는데요. 더하여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0: 여섯 번째는 빨간 양배추입니다. 붉은 빛을 띠는 양배추에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제거함으로써 심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또하여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열량이 나사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서 뇌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과 고지혈증을 예방합니다.
1: 네, 일곱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선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브로콜리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K가 혈관에서 발생되는 석회화 과정을 억제하는 데 관여하며 설포라판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면서 뇌졸중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0: 여덟 번째는 빨간 양파입니다. 껍질 속에 퀘르세틴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하면서 혈관 순환을 촉진해 뇌혈관에 이롭습니다. 또한 붉은 빛을 내는 항산화 성분이 뇌의 노화를 방지해주며 뇌의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1: 네, 마지막으로 견과류인데요. 뇌 혈관 내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축적을 억제해주는 기능이 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뇌혈관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또한 혈행 개선 기능이 있는 비타민 A의 작용으로 모세혈관이 강화되며 혈관의 노화 현상이 지연됩니다.
0: 끝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알아봅니다. 먼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대표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입니다. pH 5.6의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중화하는 천연재산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평소 위산 역류가 자주 일어나거나 속쓰림이 심한 사람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덜 익은 바나나보다는 푹 익어 껍질이 검게 변한 바나나를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다음은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역시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으로 꼽히는데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요가 위장 점막을 강화하고 상처난 점막의 재생을 도우며 비타민 K는 출혈을 막는 지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풍부한 섬유질은 천연 소화제와 같은 역할을 해 음식물이 역류되지 않고 빠르게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단 양배추를 익히면 영양소가 손실되므로 되도록 생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0: 세 번째는 마입니다. 마를 먹으면 속이 피곤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마의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위벽을 코팅해 보호해주며 위산의 과다 분비를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산 과다로 인한 속쓰림 완화에 도움이 되며 소화 촉진 및 위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선한 마를 갈아 먹으면 가장 좋다고 합니다.
1: 네 번째는 감자. 감자는 대표적인 알칼리 식품으로 위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입니다. 갈아서 즙으로 마셔도 좋고 쪄서 먹어도 되는데요. 단 감자 튀김처럼 기름을 이용해서 튀길 경우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다섯 번째는 멜론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산도가 높지만 멜론은 pH 6.1로 산도가 높지 않아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먹으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들은 오렌지, 자몽, 귤, 레몬 등의 신과일보다 바나나나 멜론 같은 산도가 낮

0: 같은 과일을 먹는 것이 위산 역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 여섯 번째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탁월한데요. 뿐만 아니라 염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아 식도에 생긴 염증을 치료해주고 속쓰림이나 가슴 통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민들레즙을 꾸준히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위염, 위궤양, 장염 등에 두루 효과가 있다고 하니 평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도록 권장하겠습니다.
0: 일곱 번째는 계란 흰쌈입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소고기, 돼지 고기와 같은 기름기 많은 붉은색 육류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기름진 음식들은 하부 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달걀 흰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산도가 낮으며 단백질 함량이 높아 식도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단, 달걀 노른자는 빼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1: 여덟 번째는 생강인데요. 생강은 맵고 자극적이지만 적당량을 섭취할 경우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즉 생강은 위산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어 위산 역류로 인한 속쓰림을 완화해 주는데요. 요리에 첨가해 먹어도 되고 생강차를 끓여 습관적으로 마셔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 아홉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 역시 위산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위산 역류를 억제하는데요. 귀리로 밥을 지어 먹어도 좋고 귀리로 만든 시리얼을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귀리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키므로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으므로 복부 비만인 분들께 특히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험이 뛰어나 피부에 바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알로에를 직접 섭취하면 식도나 위장의 염증을 가라앉혀주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로에 주스가 실제로 위산 역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작용도 없었고 또 기존 약만큼이나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노래 고향은 어머니 듣고 들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이 이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